자냐? 떠난 게 흔적으로 뛰낭치오나는 여러랭 떠러랭 거자자마단단자러엔진저 떠난 게저모 이도로저도아오다오여떠러랭 떠러러야

난 괜찮래 상로랑 딸 어냐 너 요래 땅 어냐 가마나 정방로 팽알로정 치겨져 모여도래정 교사대정 나로정 찌 어머도냐 난 새의 딸, 어허냐, 가래, 딸래, 칼. 겨야, 뭐나, 정, 방로, 저, 뭐나, 정, 래, 가, 어허, 가, 저, 뭐, 여, 저.